아수는 기이 미옥접 컨테너라 정하다 뭐 승우시노 그나다 망하시고 아노 마느니 이바 신동 농사 기포 글롱 줄리아 정하 참 승우시노 Tell you how to be bad again as a worthy that's back and karat ba angashi.

0: 一门子，阿是阿列一门子，一般嘛弄就米也不吃。阿是第二一个第二米就过，阿是因为拉不过阿几子，因为弄就离职大家，嗯，阿里弄子话，一般就得什么就马上多，阿就开始个只模样把它先弄，然后六十八那十八我就，对，阿就买两多阿是弄些，但是为种子一买来些，那阿是弄肯不行弄。看下种子，啊，那你，我是哪儿能学？我是给人那如不弄那什么就了，谁打管呢？我是给人也疼呀。一落去跟他如提这个理，可不知哪儿弄那事儿，他管这个理。可不知哪儿就也可知哪儿的弄，把也没些心爱的东西没些着。你不李国民那如，英镑那如，诺夫克莫尔那如，那？come scenario ha imalan harishia alunjang naro ha azo ungchi naro shimlan naro idim yini yali naro sha ju tsilir naro sha ji khlir na shabala tanasang asnok lima nang yaro ba ji tanasang te tsi thme ayir thme pandang an haru un saram shar de somla aur naro samar do na kiji wa shimlan naro ja kiji wa kam scenario da ja 그 집에 놓 포켓몬 나로 다자 나로 하작제 큰일 우츠리 아서 큰노 우츠나 아시바지가 스노 다중바가 그물다 마서 자가 behind every song there is a philosophy behind every story of that flower there is a philosophy 아스노 딱은 어플레이스 자나 좀나 이빠지야 가서 가본라 아스노 혹시 클저는 수원은 야 인라노나 다 아주 녹지 탄나성 모총농 담물린시 하 담물린시 작다 좀 마사도 담마 좀 거지 벤당을 하루에랑 기마성 뭐하에 벤당을 하루 좀 주자고 쓰는 거지 사가 그 하루 좀 주지 마세요 제 대지 아주 녹 대이 거지 수시야 성 중자상 나루다 신웅지 사용라 우어에 메여도 हाँ मेन केट ताला मरियालियर डसन मेन केट ताला मरे बजबो तंगरुशी लियर जाओ सुन वो तो सा अंगजर डा शंगला नारु जिमर नारु बनार नारु ये असन नारु जिमर जोंसे जा मिलन तो कर उसी जा जो बनारु शहर तो तना सं मोचोंग तंग सब जाजी 아서 모촌은 그치 녹살이 이거지 임시해요. 아누지 모촌은 녹딜이바 딱금지 멤멜린샤왕라 임지하자 하면은 자지.
1: 아이 가랑 아서 고고 가나플러 이바 신삭섬 따듬사 모국 중다운농 아서 달리사 아워듬. 금터 중다농 이듬야 보사 멜린시노 아종자 마스라왕라 녹디 듬농야 이마이 아종자 다스바 더빌바 칼리라왕라 아지 시닥츠르.
0: 모국 총재 아울리마 디웅즈 아울리 마농제 아우쯤비 니 검터지가 니 덤롱 롱알레바 바스라이 가나쇼고 그치바 아우 아루코 아우 선덤농 산디 스쿨 다노르미 잉글리시에 컨드낙서 잉글리시에 라이온다서 네노 올르니디 노아 빌름나마 파르파피스처스 파르 이머처스에 산디 스쿨 아키바 세우 나서서 잉글리시에 컨드나도 야가 시바셰니 제시 우지임다 인리샹아 드르말리 된상 농에 고이만 농에 아 모초 농에 디마볼 농에 아이라 상어 아루르발 농에 번종마와 농 타보다와 농 잉글리시에 컨드나 오 컨나드네 미닝지 미세샤도 사가 미닝 마드르지 빠노 아사드 버지 it is just a shouting 야 아슨 미약다 하 아임드마 올라가 상도나 개제 마드 아농지 니템룽 셰브라마제 아울리 마농 그치 바 텐라기랑 잉글리시에 끝나더니 잉글리시에 세우층이 아주 잉글리시 서비스가 해야 맞아 잉글리시에 레이징 아농제 니 큰보 너노 올리네 논 드니셔 마시고 이말라 프로그램지 딱이서 아우 프로그램노 다시 가노지 니 아스노 리마농 멜린시럭 선바지 데셔 수무 모고 총농이 숨어 아이 가월

이봐야 가시와니 무국중 아스누기문 마이누이 욕바 윗바리스둥 아시쿠 아노마르니 라디오 마방부즈아 과정바는 클리미 자나수시 무즈부바 트랜스미션 시방을 자나부바 트랜스미션 부즈아 코미니스 머농 라복즈

0: 당장 종합 못해 드라노 오늘 그 보이 봐도 아 요즈세랑 마시당 요랑 안 오다네 번자 보 마시가 농당이 나 볼지 자리야 이 바짝 이 맞춤 말이야 아직 단당 중중 안 가서 그거 보다지 아야 나 하우다 나로 농아 안 빨로 달리바 야다지 오노 가샤 강하당 나에
1: 시다가지
0: 랑가사당 아지 드무아츠무아 나로 아든츠바지 아이 가당 안 가서 그거 노지
2: 아우 자우다 kana asno ajor baji ganga chungarde film dangra mala changar mer de samang jama ba de mon na ruya kha lira wo ya odang na ruya gini sum bla dak zer shiru ro ni nang ama na ma chung za ga zer ali ma tu bur chung dak zer asir ki tu bur chung dak zer da asir na ruya da pin chung ban za no go shiranga

0: 짐물은 만드당 무당마지.
1: 아야, 야 마진아. 아야. 스러우장아디 수바 디아리 아스는 양디아스지나 그지 아시즈도
2: 아치우다 데티오토누나 알루만카기 람사 아이머스노 안누쿠시아 비비루농 아몽당 야마이사 아달록 데티보 안눈다 아우농시아 앙오든 지용어랑 알루농아 안누쿠시아 타키농 비야즈 똥똥다 스마사 아치 사카투누보 트미임츠 지야 미중이 뚜벅 타정 알루와다농 인약 사카 뜨티 안누구시아 진당 비야즈 아슴바 앙아시아 비당 악바기 뜨티 칠루야 바 타키농 아총 이누컬 똥똥 다사슴 아치드디 앙아시아 구누와야 끼치사 스머다 메티츠 두누치 와당이 월 알리당 딴느미 월 다키 무동 다카리바치 앙고카 르브랑다노 니송 아칠라마스 아총 아슴바 리야스 아치응와 따티 뜨물롱 강아락사 아농치 이파 알루망 땅치 츠라보리 아총 슴루 다 아차 다네다시 이파 알로망치 아울리마농 리얼 아스르 파네치 파르이머물롱 메디츠 다사카 아동츠 빌람듯 아스르 뚜부츠당 나 칠리아 뚜쿠알리앙 타우농보 니 뜨라무누르 아독츠 다시르 뚜부츠 끄차 뚜구닥츠
3: 아이야, 그치오고 보나 아깝니당. 뜨나 쓰라 그노그나 보드빠 리앙마노 다시바도 그노다노 트록 마스 사가 알루 니들루바 알리아 다총발레나 니 아이메 바보 니 마키네바당 임닥츠 아스르 지야기야 뚜복 마상 알루와다농 인야가 사가 니보 시앙오든 지옹어랑 알루농아 비엘 다종바 스마지 야마지 사가 그네당아 니 그누는 디라가다 마가즈 아농치 바이니 미메 미메 아서 이메 우드당 석담 아케르미야 니구마 미메 다노보 던당디
2: 야마지 가오농 이머덤 알루농이 아독당 바이바 송동 농이 츠가스 다 사유즈 아서 이메 파르당 츠틈 아키르듬 아서트노 미시미치용사 바이 메메임상 파르농 아착 물롱 덴당아 바트망 뜨시는 문음츠 아즌근시 미저 송동 공상 카 아기 드마 넘방을 온다카 사요 아치응월 이머드미 메츠 메츠 록차 아야 비당 중는 상투 야키 아쿠스다 살리르지 아야야보 타니 약타 아스 알리즈라 드시넘 트라 므느므라 다샤 파 바이즈카 바우농치 르망 타슨카 아침부카 이머듬 아작 두쿨 아시글은 데스 드노 알로농이 숭고 페너 미유아 아두글
0: 호이 호이 호이 아야 다운농보 아기 르망놈 마사도 나망다스가 아주 모알려루야 그치야스 아레 니송아 살려루야 시바 하이 우딜라도 마스나야 우디 우디 야구다스 이머싱아 야망우나야 호이 우디 우디 우잘라 오발라나 마스당 우잘라에 누보그나 쓸 누누누나 밈드바 보드바 량마 누다 시바도 단네다시 니보 마마 일리르고 구다스 상 그망 우디 나 요절 두고즈 마스지 냥 다운농 아작스 야분바 송구양 독지디 나당 뽕을 두고디 아시고 가무이글란 니뜻스 다다 필름 자고 사가 수바디오바이 무드달리르지 오장아디 나 이글란 니 미미마고 사가 늘당 적담하게르기면 아짝 르망다슨 아줌보가 두고마지 니글라 나봉을 두고디자 오이

0: 아이야, 뜨부, 오디라 마사하고, 니 아이 물무동, 든당을 당하고, 아로, 나오노모 오디라나, 칼럼이 우르기 당해 두고디.
1: 아치우다 파우농치 테티오 투누나 클레미 디티르 기당이 투코르 아스르 아치잉와 타모이 강아 옥서
2: 하이, 다운농 파노 쿠다스르 다종 다스가 도와 아니스마도리아
0: 두고야. 약다 이지 아록 사장. 다운노보 임을 아슨당 석탐마길 아작 물롱 무고. 아야 고다 스디르스 송도농가농 니다스마 온다가 사유농보 가닥 미츠미즈 록스 런망 다슨가 정보가 두쿠마르글은 데스 근노 승구베나 도걸 바잉우와 바 승구지 유즈 니아봉을 두구디 다 아츠 무수르바 你没事过呀，但是阿多个吧，谢谢。
2: 哎呀，亚麻吉呐，阿吉我
0: 哦。
2: 大忙忙自个阿多，阿荣阿荣，亚你们当，伊亚吉忙，阿你孙子讲，阿孙诺吉旺儿，哎呀，刚阿不勒然诺，亚不都孙忙自个阿多。
3: 哎呀，伊呀，能惹惹这么我，阿是吉呀，长了这么重我，当农不，而且冷落自杀，吉这么我呢，阿母。우디, 근 우디노?
2: 에이, 하, 또 뭐하지?
0: 하이, 뜨부, 끝나당초. 이나, 우디랄 빔 아부지리어지, 아성부, 아지아부지나이, 아성기동, 동다노.
3: 하이자, 사가, 그지 기동, 똥다자가, 우즈지, 두불자노 쪽, 다시 리는 거다. 아, 나갈림 질당하도 하지.
0: 아우고, 사가 빔지 강아, 틀루알. 우다 기동지앙 동당자
3: 하이자스 끈우디노 네브네르즈
2: 아오
3: 아이 당농부 담마망자 아돌로가 얼라고야
2: 너 그치 해달라
3: 니 송구분야 로걸바 그디도 따스아마 온다가 열 아셀바나사 너망따승가 아종보와 앙우 아농진니
2: 야
3: 르브랑당농 임물바랑 짝듬마길듬도 빠징월 바바이자가 너망따승 아좀 보아 두고 빨리 하자.
2: 아이야, 야 마지네.
3: 아 농진이 승광 유저 그디양 뽕을 두고디 다스당 그디보 인물 물롱 등당을 봐 디아즈 바 다스아다 사유 빨리 하자. 아 농지 그디 두부 딜라마 싸우고 니야 인물 물롱 등당을 당하고 니 더농 인물 물롱 아작 모고 내양 니 쉐탁 바 민물 아싸야다 실끝나 빨 기당에 두고 이야 짱라드마 지마노 가모이 술조가 리바 자 도루바 종을 아루 아노 아승벌빔 아부이 아우즈다 기동당 동당다 아시지아진이 동농동다 어디노?
2: 아야야, 야마시아 달록네. 아치보 스바 디얼슨동데 정하니 바리아 야마지 스르글라 그치 기동동다 즐랴가 아신지르 드포르잔노트록 리르지구다 바낭넴 아부다 스저디
3: 好，二级是大个子。
2: 啥个你第二当不？我是今儿偶然的提醒嘛侬。
3: 哎你。
2: 哎，都不三等，那侬啊，这个内容叫，哎那，你不当波儿，并啊不是理儿的，你不当头脑啊写的事儿，啊侬去，你侬啊这王啊事儿并起没让不让啊啊波儿着讲，啊事儿那么一激动个情绪，说这个例子去，你侬啊这气急都露露没事根儿。지 보지야 정도 담아 가면 되지 너는 그 지용아 이당 장반 너기야 아스너야 그치야 그 신사글 미드다 쪽자 너 야마지 사너
4: 하이자 우자
1: 야마지 단노드미 두부 덤볼 빔 아포 미요아 아도글
5: 호이
3: 호이
5: 호이
3: 호이
5: 호이
3: 호이
5: 호이
3: 호이
2: 아야야야야
5: 호이
2: 야부 기동마스 너기는 어떻게 미차이
5: 호이 호이
2: 야 마이 무랑아 보라도 그러나 아까 너기는 여보 기동가 샤도야 아무래 스르죠 관리지 지들로 중앙 아롱 아롱 양이 문당 아슬 지지 중앙 아롱 너기는 여야 강아도 무랑 당아야
4: 아무 니야 지들라 아이 녹상네
2: 헤 아롱 아롱
4: 아무 니야 지들라 상아
2: 들로 중앙네
4: 아무 지들라 가니
2: 아롱 아롱
0: 아야 tu bor ja no bai ga thi ya mai sa pa na nga chong ba gi ka no ya san sa ga sa ya tim dang u da shi ra shi